난 꿈이 없었지. 내 가사처럼 맨날 그런 식, 내게 답을 주지 못했던 함수와 방정식, 그것들은 결국 수많은 해가 되었네. 그 빛으로 뒤에 숨은 별을 볼 수 없게 해. 그렇게 하루하루 날 죽여가며 두도 없이 하루 등급 같은 숫자 노름에 종이를 매달려. 난 그저 성공하고 싶었어. 남들에게 지겹게 들었던 말이 그것뿐이었어. 행복이란 신기름 거기 잡혀있을 줄 알았지. 하지만 책상 앞에 난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지. 어머니 몰래 문제지 사이에 백지를 꼈네. 총 베이스에 맞춰서 내려가던 나의 정체성. 적폐를 받을 때와는 다른 숨쉬는 느낌. 1등을 해도 내 마음은 늘 편치 못했었지. 남들이 원하는 걸 꼭 원할 필요 있는가. 한평생 한이 담긴 한숨 쉬며 살기보다 하늘 떼어내고 그냥 숨을 쉬며 사는 길을 택했어. 나 손

봐. 그냥 서 있어 익숙한 어둠과 웃고 있는 사람들과 나를 웃게 하는데 슬며시 다가와서 나의 손을 잡는 fair. 괜찮아 다 둘 셋이니까

지름. 나는 나의 모든 기쁨이자 싫음. 매일 반복되나 향한 좋고 싫음. 저기 한강을 보는 친구야. 우리 옷깃을 스치면 인연이 될까? 아니 우리 전생에 스쳤을지.

0: 맨날 찍지만 근데 괜찮대 도자로 다 예상하면 안 돼 친다 한번 들어가 친다 잘하는 노예가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 괜찮은데
1: 괜찮아?
2: 야 어떻게
3: 하네 아프지 않아
1: 괜찮은데?
3: 괜찮지
1: 야 오랜만에 사이퍼 해 사이퍼
0: 사이퍼?
1: 사이퍼?
3: 그럼 오랜만에 사이퍼 시원하게 한번 내가 봐 어?
0: 아 떨려 아 떨려
3: 어? 형부터
1: 야 그럼 나부터 갈게
3: 고고 고고 고고 고고

0: 어울려. 우리 음악들은 여성분에 어울려. 우리 이름은 방탄. 지금 너네 입에서 나오는 건 감탄. I'm a boy, 뭐지? I'm a boy, 차가. 아, 근데 내 목소리는 소탄. 너는 일탄, 나는 사탄. 나는 너를 치유하는 이가타. 네 랩은 돼지, 나는 찰록. 너는 리본 돼지, 나는 팔록. 캄팔로. 꼰대 롤렉스, be always. 나한테 어울리는 단어네. 근데 너한테 어울리는 건 좀생이. 아니면 폼페이. 그냥 폭발했지. 상대를 좀 가려. 아, 야, 근데 나 지금 오줌 마려.
1: 오늘도 가천의 freestyle rapping. 이 장단 맞춰면 풀랩 쭉 세팅. Top MC, 탑계 MC, M의 구찌, Alexander McQueen. 멋졌지, 랩 처음 할

0: 할게요 사이퍼. 그래 형들 랩들 잘 들었어. 남준이 형 가사 이제는 철 들었어. 형들 이제 랩 실력이 고만고만해. 칭찬이야 이제는 그만그만해. 내 앞에 호비 형 긴장하고 있어. 뭐가 떨려 가서 김장하고 있어. 대구 사투리 살아있네. 윤기 형 살아있네.
1: 살아있네.
2: 아 이제 제이홉 나와줘. 저 제이홉 어? 야 아 제이홉 제이홉 나온다. 야 아 야 이건 우리 음악 중에 스키 여기서

0: 내 이름은 진 럭시잘생 김 근데 내 별명 찐따 최근 들었다가 빠졌지 이제 내 별명은 진 그래서 내 예명 진 내 이름은 지민 여기 보컬 팀들 내 랩의 지림 태양은 이름대로 냄새나 좀 비림 내가 누군지 좀 알아봐 미리 미안해요 안 할게요
1: 이민
2: 쏘리
3: 알아 이민
1: 쏘리
2: 가
4: 야, 야, 셀프도 끝났는데, 야, 어, 밥 어때, 밥? 밥으로 갈까?
5: 아,
6: 8,000?
4: 밥만 없어.
5: 뭐,
2: 아,
5: 아
2: 왜? 왜? 야, 슈가가 랍스타 쏜대, 가자.
4: 가! 아, 내가 슈가게 쏘게! 가자. 나 나나코 하면 안 먹어. 나 나나코 먹어.
2: 야, 버려, 거부터 나. 야, 야. 후구에 남는 거
4: 안 가.
2: 간다, 간다.
4: 진짜 죄송하다.
5: 갈게요.
4: 가. 가.
7: 잘 있어요.